은하가 작년 5월 다른 날에 앵도었다고 놓던지를 하니언니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주와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누나 우리 부친

반 채성 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영치송 단정성은 니안불이 불효의 귀라 가지고 그거